0: 여자 싸는만 제거잖아.
1: 눈이 좋네 바빠 이긴 주던요 바빠.
0: 아니 하니 싸는 이거잖아. 레디오스 폴바 엑스의 딩토플로 잘 매겨할 수 있어.